0: 내내세요. 시인전 나이프 쏘사시로 아시모노 전부 다이호시로.
1: 아이.
0: 등. 준비리가요.
2: 出城, 走亲戚.
0: 车里面是什么东西?
3: 嘿，嘿，嘿，放心，
2: 走。